0: 지 지금 가까이죠 지. 폴튼 폴리스에서 거기서 차비야.
1: 8 hotel for animal problem, 3204 Atlas Drive. Engine 18, 8 hotel for animal problem, 3204 Atlas Drive. Cross your dead end in High Laura Lane.